바이세덕 그 쿠마리 챈들랑 코나노 가로기 테라지 토록소 기노는 프로그램 비오토 아무 프레브가 네비 이다스케 스키나체노 나마스카르.